니놈이 사나 부름 뻑가기엔 징후이 몽월남랜 징카이빵부마이다 홀타올라버시 빙일라이릴라버야올리 까우타징구이나르글리니 라이오이비능부부 아이봉카이라우사랑리리르까뻐사랑리마땀마두데디마랑인디팔자과 말이막 땀빵떡들리비르가 징후바야물리그마이게이올리르그시라나 고망 말인도 코로코로코리 자랑으로 응시거든에디 오끼끼리리 공아가 람렐레 하우싱 마라.

마당기 구돌다 다비레시 수르사이타 세롭기 세이삭바 강부나삭바 세람 망기싱나 세링바 레방닝비쉐마 세 구돌 담제리 마양부나 다미나시

마당기 그돌다 란톡제리 술 상깃 장감기 사이삭바 생나삭바 비슈아짓 모양 템나 사이링바 레방닝 비시이마 이세 그돌 담제리 다비라시

0: 홀 엑스텐션 캠퍼스다 방토크레이. 더룸에두기 마땅다 마니폴 유니버시티 오 컬처기 와이스 찬셀러 프로페서 보운음 군인드로나 아숨나 펑독리.
1: 유니버시티 오 컬처시 인디아다 리바 유니버시티 매암 칭칭 마능다 아홍 카우터니 아암바나 우트칼 유니버시티 오 컬처 아니 슈그드나 마니폴 유니버시티 오 컬처 아홈 슈그나 아상기 마즐리 유니버시티 오 컬처 하이리바 유니버시티 오브 컬처 오움시 나타바 아티 유니버시티 오브 컬처 레이티오 인디아다 후지 포기니코 하리시 호기바 알라만 신스나 마니푸리 컬처 다당 아왕마타키 유니버시티 아만 카나바시 야암나 아소오 망란 오이나 호키오세히 키아스다 아사토즈바 2015 기 아거스 기 탕타인 토이시 호이 게제타 폼네바 헤 게제타 폼오디기 마시 코 유니버시티 오브 컬처 시 오이리 헤나트메 노키바 디파르트멘트 시 트라마트빌레리 트라마트빌레비 시 제네럴 웨바 잉글리시 마니푸리 유니버시티 시 링크티바 판담디 카리노 햄텀다 에 넘버 7 오브 2015 시 마퉁 이나 마시 클로즈 포 디 암 파즈나 메이크신 이디 파티큘러리 컬처 데 어드밴스 노레 시 마시 팡나바 암디 사우디 에시아 가 마니푸르 갈레나 마 인디아 갈레 니르미 마리 디스 컬처 헤리티지 오브 마니푸르 시 마시부 요컷파 프로모트 오브 프리저브 오브 컨저브 오브 50% 퍼포밍 아니 안 그룹쿨 시스템 데기 라바시 유니버시티 레벨 남고 담 남마두 마담 크라상네 담담 디벨롭 오브 이마디 스티스레니
2: 제히 드라마 토이디 소젠 그레이 나시 파운데이션 데이터 위 시데 시데 아쿠기 탐비리바 퍼퍼스 세 틸 나우 게아무 게암나 시 보크디 석세스 오이 크레 가이나가 칸비 브라네트가 프로그레시 카마이네
1: 2026 기 마스 기 메이저 카운니 코 마시즈 퍼스트 컨버케이션 토 PhD 망테다 한제 기 마테 레코 마시 암 successful ibrane tilo matam si da madumani satri anonim toba adi di satri singsing thawaya wa adi phd level da toropa 1892 da nikachiwa thailand ni khaidi bangkok ta lewa phana ko ni masi se masi ga koin mou om sign to moi ga koi ga satri exchange to na moi satra khra pung tamla ami ko sangjidan tamba smain to na surindra rajbar university gi na koin of jhap ching gi han khali se sabji khra koi related ro mi am ching ju hang na ba kan na to
3: Pongam daba miyoy mapokni, Brahma magna pongam kidaba. Hinglingay matam, nung si chana na layminasi, samasa sigi apaba karadang oirabasu pangtoklam si ekoy. Hayriba wakalon asigaloy na na, nung poksi ngutong, maitay laykol, talo sipilog, seloy lang maitringgi, pantaw masay golda, tawan nung mapanbagi maitay chakok saksen katpagi thawram, August ki tang tarahumdoy da pangtokre. Thawram aduga marilay na na, pantaw na mahaki wakalon asum na pagdamli.
4: Wangi nongma pan basida seloi lamai jingi singkhai lakpa pandhogi mapamda maitai gi sakok sakseng se katlaga lining loi oiba aikhoi mayam asi langbangi nongma panba langballaina mirai bakta lakpa aduna laikhidraba thawai punamakka lairiba ahingba mahaki sagai salaiga punna yawa khundinaba lining loan gi thauni thauram thagaida saruk yanabagi dama tinjang kaijang daba anaik laitanabagi dama ta pangthokpa masilon
5: miu sama saib sigi dama tari hona biri se adama pam sida pulli ba miu sing se magi magi dharma chana bi loncha loi le ba bipum khuding ba kosu konsen bi bagi khudong chaba ka dipi bi bra
4: matam lai ba khibikta awat pa oiraba aswan ba salai tare masigi dama ta mapung pha na ba thausi pangthok chabani aduga miyoi bahaiba salai tare ke manungda wangmada leiba manipur sda khunda leitariba mi khudi mangna lining minabada akaiba leite mi khudi makki sangjapham aduga lining khenaba thamjade mi khudi mak lengsin biro langpan gi nongma panbada ibudau sanjen sana pakhangbagi saphong lon sidai khoi thogan ngaminasi aduga loinana seloi lamai jingge singkhai sak ekhoi puna mangna chindam minaduna sama pangal mathen phanabagi damak ekhoi miren maru asangma su oisi
3: hiram khuding makta lamdam sigi chanura singi matik magun angakpani haukiba august ki tang tare new delhi gi rashtrapati bhavan cultural center da pangthokiba tarani thoi suba national handloom award 2026 lanthokpagi thoramda rashtrapati Draupadi Murmu na lamdam masigi kakching khunau dagi takhelambam rani devi busu ikai khumnaba utkre award asibu fangla khrabi takhelambam rani devi na harau nungai ba phongdok laduna telephone gi khuthangda asumna phongdokli
6: hai ngai laite abi ki mate harau jai hai tare yungni kasilamada phammaga phi tharaga leijabi akoi bu asugumba achievement ama phangan bibaja ainingai leitana harau jai
7: akoi gi bharati rashtrapati Draupadi Murmu na ikai kumdu upire pasida kari kari ga de pibi rai rani
6: momento certificate case prize kuch

0: 아이기 더막 탑이라 봐. 아, 아이기 더막.
1: 다모, 너 사기 제도 뭐 가리기니 하이게.
0: 난 팔라.
1: 로운 불러 우 불러 이브라 봐.
0: 제, 어, 바라가 강간이 땀 봐.
1: 가이노 다모, 시부 좀 물어.
0: 좀 물어.
1: 아, 탱라 하리시나 건하노. 가이노.
0: 이쿠라도. 거부 거울을
1: 이쿠라
0: 마니보다 아보클레 미나링에 맡았나디 바오카라카라 파오나란 말이 아이 졸랍사하다 할라간디 하이로보다 막 야암나 사오키 아보클레 키다보기 바오칸나보다기 아도보 아이나 아보클레 키다보기 바오삐키보다기 막 야암나 깝기 아이쿠라도나 IBI 에코노미스 항비람이
1: 아도 마기 모바일 넘버디
0: 하 능 닝칭리버라 노마 능 아이 카이텔 카로바다 미엠가 티나드나 와링 학샤나이다
1: 아 닝싱
0: 넘빗 아투다 아나버기 마샤 와나 칸키바도다 아이기 모바일라도 타호팡 칸키드레다나
1: 아투다 모바일 넘버도 야오크레
0: 야오 그래 마뚱다 파옹나방 가면 기드래
1: 아스 앙컬기 넘버두다 동안에 있으면 탐람나바디 파람가다 바니 아이디 칸다 바니나 아두다 뭐 CNC 인디안 커렌시도 온톡바다 가야디 오이거냐
0: 치보 아 루파 락 니푸니판 카라디 헨가니
1: 루파 락 니푸니판
0: 파레시 아, 마땅마땅기 다카하루에락보다 낭날락 토로나봐 시액만 하신도 부토로
1: 호이
0: 낭기밍다 오토라시 떠오도나 소이 떠오도나 탐라시
1: 호이 아이락 토기게 담아
0: 바이샤시라 이르부디 땀파마디 이사누빠기다 막다디 카라마카이디 파오라가리다나

0: 이비 마. 까리고 뭐 아마 딱 항작해 봐.
1: 하이비우 이마 비마 까리 월에 번호 딱 비우
0: 누이미 남도 아무것도 오늘 잡아 야가 들어.
2: 이비 마. 나 코이 메담기 민시부 까리 까오보기 이비 마.
1: 에쿠디 바봉 메담 하라가 도마 강나제
2: 어어
1: 민 항복이 방가를 통나리제데
2: 어어
0: 아도 마길레 밤보 까다이다 노이 비마
1: 그 메담길레 밤디 신남생 아시데 니마
0: 까리야
1: 메담보 나바 야가트라 야로이드라 아무데 항제루키게
0: 이사디 너 비락떡이야 토이비니 마기 군나시디 아이기 이사니 하이바다 박자드레
1: 링신비리 우야가니 하이비레 이마
0: 아 호이호이 이봉아 마니야 라오헤 라오헤
3: 메담 엉터 정제를게
1: 야니 링신비로
0: 헥다 거울시라네 닭판만 지나디 수호이드레세 이마기 베

자자자리바 더런 바리는 세기 나시는 텔봉 홍금 미닛 컨트라마가 쳇바 마담다 산독나 타한적이니 라디오 클래스 점리니 푸니 토이스바 당각 나시기 당각다 클래스 6기 잉글리시 서브젝트 레슨 넘버 8 크리스마스 with a difference 타한적이니 더러마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 에 사마그라 식샤 마니포르기 땡방글로이나나 산독주바 더럼니 농텔봉 마리가 미닛 망아 따바 방비가니 와리니 분시 공부로이기 나시기 더럼다 닝토점 닝템비 아마디 닝토점 옹비 타블레마 가 운나던 와리와다이 사바 다한자가니 우나비가다바 미리나 오이남 아마디 더럼 부톡바 톡좀 레누발라 누미당 와람뽕 망아 마카이 따바 마담다 그돌담 자가니 수망릴라 반토이비 사요 릴라 사나비가다바 싱나 엔 앙오톤 아마디 강부 공간기 타오람 마호사금 담지리 누미당 뽕따로 까미닛 이후 나시기 공간기 타오람다 다한적이니 릭마밤 바보싱나 삭바 공존벌바 아무디 노옹기 이승 욕신바 하이리바 히라마시다 기비게 잔딜기 Subject Matter Specialist Soil and Water Conservation Engineering가 Engineering Dr. 강점 소나마니싱가 우나도나와리와타이사바 우나비가다바 이링밤 아짓 쿠마르 마이테이 아무디 타오람부톡바 농톰밤 드로마 Akashwani Imphal, Hauze, Ayukipung Taramatu Minit Yang Kaitarit Chatli, Kangla Channel Gi, Anishuba Thorum Paring, Midang Web Meter Johom Nifudas Mikama, Kilohash, Janipan Marifun Toida, Nehaki Matunda, Dongana Taba Pambiragani. Adam the Thorum Tabiri Vasi, Akashw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Degini.

0: 아카시원의 인팔기 메가헤르츠 드라마가 홈다스 망하다 산독자리바 FM 상하이 전해리기니 아담나 토럼 다비리바시
1: HIV가 사고 너는 힝리바 미워이 싱부 한탄의 기행바 아마디 따티 다고인의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하시 사타람 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positive 어르바 미워이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오이싱다 다티 따위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러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컴플레인 폼 ART 센터싱다 로이나 펑비가니 온라인에 컴플레인 따오비게 하르가나 마니푸르 스테이트 에츠 컨트롤 소사이티기 웹사이트 상라가 컴플레인 따오비 HIV S기 말함다 헤나 쿱나 강나바기 다막 에츠 톨 프리 넘버 1097 콜 따오비요 아무까 하이지게 에츠 톨 프리 넘버 1097

아크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진엘다 더럼더비 범야 봄나먹부 봉파마스다 무카 하나다람노 억절이 노력절이 로이나나 봉파마스다 다비리바 생기다 먹다 보드나 락절이 Good afternoon, ladies. 나시기 에코기 담절이바 텔레폰 넘버시 외양기마 팜다 묵당 하는 행신적의 담절이부 텔레폰 넘버리 879-880-3293 Nampaknya sudah marui na lamda masih ini piu ebising na isagi weba awanungai kanagumba misak kanglup sangstan na cingba panbida na paudam birang na ba nolung na neng sinjari luna na lamda masih ini piu ebising na jakwa taurang dalauri ba taudang singsu paudam birak ba yara gani ekogi phone su hangdon na lejari ekogi telephone number mutangga hana neng sinjage 879-880

방법을 나 호나자라 아가 농아이 바두가 아니 두기 캐나바디 삭주 캐나게라 아둠 농아이 바 아다기 와칼 농아이 바 아다기 아 후랄루바 하이바시다 바고 까리굼바 콩팡 코딩기 징나라가 아둠 레이라 가담네바 아다기 팟다 바따우루바 하이바시다 바고 아둠 콩팡 코딩기 콩탕 코딩기 아둠 마사마돈다 아 징나바 하이바시 아둠 여럿가다우리바네바 농무나 트렁가 농무가 아드나 이사기 후망 마말나 야암나 잠나 와칼라파바 칼라가과 봄나마 환나미나도나 아파바메케이다 장신미나나 베기 와칼로나 마니코 소나 탐비레 이바사 타가지리 암나 파자라바 와파마마 탐비람 베기다 막다마 카다바 코알라마 무 로카체게다디 타가지리

마당 너무 구돌담들이 미짝미짝 필름을 쓰기 군조이 꿈알게 나이던 건절다 라스마니 군조 한 번의 세링밤의 바하리나 세랑비세

토라마세기 구독이 한바다 다비라시 후상공 풀마세기 이끼양구이기 나이톰 건절다 오짓바부 인토점나 세링바 아마디 이끼양구이 마사먹나 세랑베세 이세 구독 담지리 다비세

마당다 모크돌 담저리 라이브 끼니 칼레게 필마스테기 나우보이 아파와미디 락스미기 아픈 바 콘젤다 아르케지티엔나 세이링바 아마디 세랑바 이세 이세 쿠돌 담저리 다비시

아카시와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드라마가 옴다시 마가다산 독자리바 FM 상하이 채널디기니 아돔나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직 봉파마스다 다비리바싱기다 막다무 보드나 락자리 마다미세기 구도

0: 이포토 파울레.
1: 어.
0: 아 코킹아가 아데 마탐두기. 아이 코기 짠나 비아니 후직쇼 아이 떡자리. 아 로우바 누밀 망아니 추바다. 아할 아훔라 아가 누피 아훔라 아가 피돈 칭컷파도. 마치 칭타바다 노록타 이 하이바다기. 마치 바우야 오바다 이 자히 말포훔도 주럽제. 아이 피 마카다 쳇테. 마탁다 쳇레. 아데기 아이나 타벅자람 타이다. 이푸로 이바다. 공시다 둘리 어흠락 라우라가 마치 바우여보다 에이 자자이 이프로이드나 망 타라가 나나이나 둥자 자자보네 초잉암뿐나 멍악비오 아이다 멍오노 코름마가 있자래 마라 이람따래 마기 밤다 아이 코름마가 일라이바깔라 오지 빠오 아이 아두기 외바하다 이 똑띠 아이 똑자 기브라 아저기 이루 점마이 타라가 자글라 참아삐탁파 마둥나타나 이루 점마이타 띠방왕온다 자글라 참아삐탁띠 아이 세바이보 아이 생바 망바이나타나 아이기 더모이다 아이기 똑자바도 아둥아지 방왕오보다꼬 마가이가 카나바자 이나부출라이띠 아디 꼭 직검출라이띠 이샤다 아나범출라이띠 아든 와컨지
1: 아둥이
0: 아누마이나 아 꿈마 이사이행이 꾸니 잡민나바 눈당 꿈마 이따바 잘란다바 아디 타반 종래 잘란다바 이거이 꼰통래 종아가 내 잘란 이행바 마서 따오라가 아든 마이나 따오잖아 로이나래 에나 빠가이가 우직 파우수 마이암시나 레까이 시능앙나리 오 고장이 텐비가 이제 담발레마가 레이디시 마이나 레이디 코시 농아이니 듣고 마치 바우역으로 가나봤자 이나봐 암타 따디 미글레까 엠 펌부추 레이티 마이 더 펌톡과 좀 떠오르가 레이 아이 오지 빵세 와리나리 아이 분지 따봐 레이티
1: 마 와리 시멀 따봐도 수염 농아이 바봉나 이마부 야암루나 더비바기 마미 수염 짜오나 따이 호지 와리가 맴디락보도 마시 바오바나바 레이티 레이티 농아이나 와클 농아이나 좀 컴비바도
0: 농아이나
1: 호이 에드기 목따자 바도 농아이 바세 가사이 바봉 세 컨나리 하이나 따바다 이마기 아무 아폭파 아폭피나 융팔하닝다바 아마 하이키바도 아두 부시 데이세 융팔아 칸다 Makoina Pakacharamba, Sagi Pok, Taba, Ama Haitari, Imam Yopi,
0: Nuairo,
1: Drak, Hanbado, Stella, Akanda, Matada, Matadona,
0: Mani,
1: Lemina Kibado,
0: Luna Tomba,
1: Hoi, and the Tabu them, Nuai,
0: Oh, Baba Koi, Imakoisina, Luna Taurupa, the Ibuko, Topa Lake, Italy, Oh, Imakoina, Baba Koina, Nangwaru, the Rhine, Chate, Koina, to my Ampo, over to Nang, the Luna Taubanina, Waru, the Rhine, Coptopane, the Mana, Nisatati, Nang Pabunsi, Adudagi, Imani, Pane Yaki, Bane Yaram Tabadagi, Juru Takte, Kainizade, Ju Takte Punchi, the Hongadi, Matap. Sari, who you power Sari, Tumum Tai, the Magi Matamari, Aum, Asi Jo Maga, Magamo Makata, Tambir Matumbiatra Katana Baina, Loina, I'm Tabuk Jalisi, Magi, Loina Seba Mawam Tawande, Tawande, Tawjadoba, I know Loina Langa Maga, my young Seba, Saba never, I said, Isi, Adaman, as soon as he bow you over the Langa do, I know them to late, who you found the Tainagi. Nungshina bado, aduh, zuek powder nungshina di.
1: Mayam na suhaina bada. Kuiro kuiro gah cahi yama yama gah nungshiba heli hai. Nih sayi powder zik
0: sayi tanalai.
1: Aduh, taseng na cumbrasi bu kumai tau gini.
0: Aduh ni, mayam nu huji hari ni. Kuiro kuiro aga tu hanu buto lai teh ye ice. Aduh na wakan nungai bado na ne. Aduh na wakan nungai yo. Adegi iwa patar gadi. Isha patar gadi lai mentonge. Isha anapo oi. Adu gumbo ot naibado ima de karim naite nang babung na adi icha tingchu icha yamjera ga cho mi ma khana chaina dana phunda dana chaina dana ingon da matha san ba ama ta yau de huji pao ko
1: kwai de laibak phab ase ima so ma ni na
0: kamse ke tau bo oi sa no wa de ai asi ai ha rao je ri
1: yam nuai sei ta se ba da
0: lun tau ri
1: adu pabung icha kaya no ima na bodi icha ya mi ha dana son bi ke
2: Nipani, Pibataru, Nimolani.
1: Was it so you look at you in a pan, Labra, my dog?
2: Pandre, Amakam Pandre, quiet on me, Matache.
1: Oh, Nupa,
2: Nipa,
1: oh,
2: Machamaso,
0: Oina.
1: At the Hosey say, Icha, ma'am, Yum Pan Kaiban, but Lora Matung Isuga, so ma'am Pangamani. At the Simatan said that Kuina Sanga, Chahi, Imaga, Pabunga, Puna, Yum Pan Minerais. Abang cahy humputra hein lekwa.
2: Aduh mohon.
1: Humputra taruk musure.
2: Musure. Icahanu pan cahy yang kaya itu pesure.
1: Oh, anje.
2: Anje. Kaya anje.
3: ꯍꯨꯝꯐꯨ ꯇꯔꯥ

허직 다비리 와리니 분시 공부로기 나세기 더럼다다 한자크리 닝타우점 닝템비 아마디 닝타우점옹비 타발레마 아니가 오나두나 와리와다이 사바 우나비키바 메리나 오이남 아마디 더럼부톡바 톡좀 리누글라 더럼 선독나 다한자리바세야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니 허직 품품스당 부자락리 마니프리 품세기 코도 코도 게한바다 다비라시 Yening Amadilikla, Filmastegi, Martin Namadi Mandakini, and Yapunba Konjelda, Moirang Tim Inauna Sering Bamadi, Sagulsim Tizindrana, Serang we say.

그들 남자리 베이세에시 콩글리바 펀마스테기 나오보야마디 보스브라니 아니게 분모 콘절다 감라 간다 라이숨나 세링바 아마디 조이 쿠마르 닝타우 자나 세랑 베이세니

0: 아카시원의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리게도나 마카마텔기 토롬가야 아마 따비리 하우지 마카다부 토롬싱 란톡빈의 베기다 먹다 MM 사나이에다 구센다세리
1: 타그차리게 거기에 나온 시라를 노린범 두리스 토롬 따비리 베싱 부었다람 녹세리 구름제리 아돔도 따비리 바스 아카시원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지 란톡세리 나이코 타키시

0: 아이 붕어, 낭나 사파이셔이지 따르가 구라기 꼬가 땅마치 삼하오롱구도 보이닝이다.
1: 대마 마름 자리 자리.
2: 에이 사누 마루도 붙어오던 바.
1: 심마 강한 거 심마 양을 잡는 대마.
3: 아더원 마름 고비 산내르가 까리가 낭나 숨마다 깐깐 사리.
1: 아 숨마다 자드디 알아보는 자가다.
3: 도와미 마루도. 마시야 낭질 내버려 놓고 가야지 실우니.
1: 산대.
3: 부담돼. 그냥 부르는 거 하트 하트 온다 그러더나.
4: 그냥 부담이야. 마른 거 미스하느라 가리기 마수면 더 깡깡짜리. 애 마루도 붙어오네.
1: 나 뒤에 아이 나 좀 더 자지 뭐 말해. 왜들 나래를 부리네.
3: 마시야 낭질 까먹으면 빡빡치.
5: 낭 뭐 좀 더 자오이 브라오. 마시 뭐랑 마사지 렘미 토이토이라더나. 나 농조에는 포기는 거잔 다나렘니까. 낭은 농은 이 파이는 받으다 이는 기는 한마니까.
0: 저기다라.
1: 따또.
0: 에이 가는 오면다. 아이살라게 산싱하세 닝티닝대전에 실하우로고 아이살라게
5: 오 따또라이 아이 호이갈라게 오 따또아 따또는 숨차키베다네 아이 코이 몽대인상 하우는 동우거라 하이라 모 천샘바 얌나와래
0: 가리 흰장노 바울루네 시행그래다
5: 오 아남바가 벨란트리가 이로로요 마히타께
0: 에 모이랑기 비타미에 자케 루네는 마수레다나 아이살레코
5: 찰로 찰로 찰로 따또
1: 호란 찰로
3: 에이 이게 꼭지 여우리 버리게
1: 해라
3: 스와이 아카 그라 오마 하이타 그라
1: 아주 웅웅해도
5: 아이 티티 모양 맞아 보는 막 티우 오늘 레이버 오나 롱투 로노 레이버 오나 슬루 티우 케이 모양 장나 티우 고용 라이러 거리노
1: 티우 아 아들이

0: 깨더울이 뭐 있다 뭐? 나때 웅아가 뭐 밤에도 깨더울게 해봐. 해봐. 깨더울게. 깨더울게 뭐 있다 뭐?
1: 아, 맴도아. 이마시 아이암 누시. 이비 임수 누시 선아주 이암 누시.
0: 로이는 누시리니까 이노. 아이나스 누시. 아, 뭐 있다 뭐 무슨 누시. 이사 아니도 무슨 누시리버니.
1: 맴도아. 나한기 스트로크도 되기 이마시 얌르깐 바 할부드시 오이드리 이마웅시 선아도 보딩데 틀레이키 나한기 요르디 마모 마모 보보 보보 이는 꼬랑 랑거더부니
0: 눅시 할드나 숨 권신드나 탐바디 야디드나 마기 마기 마펌 아마맘 샘나 방학다니 까이노 아이나디 눅시 선아도 보딩데 탐다나 바 얌 하이자바니 강대 마마이 비면나 야나 탐닝 바시다 봐.
1: 또 스쿨도 아파바가 오래. 보딩 데리터디 탐미야다 봐.
2: 호이데 마파마 파이드니 레제기 버는 보헤나 파레다.
1: 능기 바쿠온 마야암디데.
0: 에. 까이노 아이몬다 모 온실레이시나. 나티 아이네 바쿠온 까야모 야는 시르기 해 봐. 레민나바기 마팅팅 빵니 까이.
1: 호이다 호이다 호이다 와기 와하이두니다. 능기 헤테 헤나 간질리.
0: 가이노 모이 담목이도 고시 이메 야오리고 이사하니기 마마 오이드나 아속구이나 레미나라 시부 아이부 이캉캉다 밤에 야오리 바 모이 담목이도 아두부디 캉비드라 수야리 아도 앵원다 아란바타 한바디 야로이고
1: 오이다 멤톰비야 무마카 참다라 안다 아이노 호내리 메암지 이사하니가 능가기 덤터나트로 아두기 수마탁다 나빠암로무기 타벅타나 아마타 아이시타브라 라이샹론 컷파 바데 파티 피크닉 때게 하우르가 덕도와 토쿠딩 나 거기 차가이게 야오나 아이 아무터 시타브라바
0: 오 시데이디네 텐데사사라 니에 민원데가 베예서라로 예 오이 돈사사라 니
1: 쩐니 쩐니 능 쩐니 나 텐데가리 마사르샤빠다나 트로 미기 빤 두칸데 카라 와신 산네 카라 탱질루 와루 농주 토쿠도 나 까르보
0: 호 옥토더라 카이노메 에사빠타레다 나 ngamne ngamne ba 오 이사 토르 이사가 우쳤다레
1: 오 간디시 간디시 말리엄이 능온데기 헨바 능온데기 헨나 파자발레이테 아이네 아이네 능 라우리시니 고 능나 슈야르빠가 하
0: 카이나
1: 나트라디야 꼭다항에 온데부가 나는 레비니
0: 나테다 와리세 마마이마 콤다 삼나드레바 오이게다 와리 사시고
1: 호 오이게다 바하르가나 에 멘토아 에케 놈 하이기네 에코이 이비미시 루크라비니 마샤술레이

0: 강나 마마 오지르게 오지르게 아리시부 이리까리는 칼리니
1: 할마 하우직다
0: 어
1: 아잉 원다디 양하자니 와 망네나 아이네네 까임 하이자드라바니 호 아마 오게라 아마 오게라 닝원 마임다 할아가 라이베세 구이라 구이라가 강락키니 모이다모
0: 그더러기
1: 하우직디 타박수 떠오라바니나 나 콩사가 더우리 보니
0: 아씨 낭낭나 더우시디

0: 하윤이.
1: 와, 범세. 어. 이마가 빠지거든요. 하이, 이러시고.
0: 뭐이니, 또.
1: 사이로, 니 뭐이나, 또 일로 오래니.
0: 오이, 오자는 아빠, 내도 다시까 슈카이디다. 오자는 야닌데, 뭐, 이까, 용, 내 수도로.
1: 오자.
0: 응? 사시오자.
1: 예, 야래니, 잘하시.

0: 티를 세. 아이 마음만 낭다 짜닝디.
1: 나나오야
0: 아이 부산나 먹을 짤까만이나. 아이 부그 슈눅시라무. 마디 아이 낭다가 너무 다 술랑대 감라.
1: 나나오야
0: 아이 나 아기만 낭다 짜다간다. 마디 그 슈라 안닝거이. 아이 부그 슈잉닝거.
1: 가까누세. 아들아, 너희 마기마 밤다 부부부 복디 레이리브라. 가나가나 레이기브라.
0: 레이리브라, 시크라브라. 아임도 강디. 모이저 송랑랑디. 모이길래 범소이디 강디. 누시스나. 에이디 내캄브라. 용달 레이루가도 메샤로. 얌라빠마 파맘도 짜라고 있는 레이딩.
1: 가까누세 나오비. 아더브라. 아이코이 용사하러 간다. 아이코이 들레미나시라.
0: 나코이 많이 하러 가더라. 내가 그시 하러이다.
1: 아이나 하여디 하러 가니에. 아두가네 난기 와리시 따바다. 마마나수 난구야암 농시니. 아두아 하우직 부디 하러이 바꿔. 마모가 니네가 레이베니나. 하잉와이 마마가 아이코이 니 동안에 용사하러 간다 레미나시고. 아두아 너희 바바는 수디 더럽고 간다. 마네 아저디 가만히 떠냐.
0: 아두네 바바 더럽고 간다디 아이보 티럽고야 수마이는 숨레이러게다. 아이고 애자오라가 내캄라. 나이게 아마 해러가 라빠 마팜다 타박도 맞자 크라갈로에.
1: 나 나오비야
0: 어두가 이코네. 단기 이마하기 보또다. 아이고 이행게네.
1: 아 이행오세 제 이행오. 갑간에는 나오비야. 아니야. 마마는 시다. 아이 운하블라 아프간다. 낭수 마마가 강놓고.
0: 허이. 강나게. 너 마마도 감라. 생마마 사귀암 잉닝.
1: 허이. 이행오바. 아두가네야. 낭기수. 아차포 레비로 모하이게고.
0: 너 마마는 야라까드라. 하이루누다 이까이제이.
1: 야라까니에. 이까이가노. 마마나 좀 레비람니. 아이기 마마디네 마북스 얌파바니. 능부 하우직 레이디바 이마두나 얌나 푸비 하이바다. 아이디 얌농아 이띵고.
0: 아두브로 카메라. 어컷 불레이바기 카라파이네 부부가 레이람드라디 아이디 시기 바디 해나파이.
1: 아두마이 하이노 나우비
0: 능시시나 아이디 내가 고이부드 숨잔잔인데.
1: 나 나우비야 아두마이 하이노바 아쿠에 자라까 도시디 아이기 마마는야 타우나레이네 헹가다바니 하이에 낭수냐 타우나레이네 헹가다바니 꽈 아이행와이 자오라깐다 타박가 타오라가 도로까 자라가 부부가 난가 농아이네 레이나바 타오가다바니 와칼 자오나 칸가다바니 나나오비야 아두마인 타오가노세.
0: 허이 에이 자오방아이라게. 아두마인 타오라게.
1: 허이
0: 누시시나 그놈 하이비오라. 난갈래 입사 아이디 암둥가이고 와카가세 얌깡칼락사네.
1: 아두네바 아두마이나 타우나 파가다바네. 아이기 마마나 와칼손 타바야데 타우나레이네 힝가다바니 하예. 앙앙 오이링에다 아와보 오이리세. 하이엥뚱다 아차우바 누가이네 렌바 분시 오이가다우리니 하예 캉브라. 신드레라기 와이도 닝싱오나 나오비에.
0: 허이 아이수 아초바 미 오락 바야이고 농시스나. 아두가 얌 농아이네 레 바야이고.
1: 야 농아이네 레 가드니 아두나 라이 얌 나이바 미 오이나바 이바니 수깐나 헛나시고.
0: 허이 헛나시.
1: 아두나 나오비야 동마시라 태행야.
0: 허이 동마시 미에 따이디 그 사인 로이 동다야마니.
1: 이바니 수 동마시라.
0: 허이
2: 이슈두부 마탄다까 마이네 레이랑가니 가리샤랑가니 까다이데또 뭔가봐. 나 코이시디네 온호흡바니다고 삐글리바 앙두부 헥다 탄도키.
3: 이마 농시사나도 아자나 농아이네 레이디에나 하리이 마마나비 아마가 본나 가마 달래미네.

0: 누구 그때도 칼로 대고
1: 아 누님아 한다 아마 티잉나리 아 그 말 없네 양보 한 번만 시여 하이기 떠오르가
0: 하 까리 해봐 망아 하지게도 못 까리 해봐
1: 이마 한덕씨 누비임 티잉나리
0: 아
1: 누비도 우다 이 그 말 왕 토이지
0: 아
1: 멍아오리 하이기 떠오님이마
0: 까리 누비도 우바다기 낭이 말 없이 뽕아옹아오르바
1: 호이마
0: 아두디 낭소 하이로다나 누비마 사도카나 노카다이데 노카리다 우리 하이로네 낭보
1: 아, 하이부데 하이게 이마 아다 이마나 디에 마루키다 마 아마 왈로 이신나레 누미 슐리에피에두다
0: 에이 앙아보 카나안틀레이티네야
1: 하
0: 마기 마타옥시다 카나다 노이 코이나 이모 오이제게나 하이루도이시보
1: 오
0: 나티 누비마 사도부 카나노 하이바 이마부 강릉마나시다 우리네 아,
1: 이마 마 아코기 스쿨다 한다 장어 보자니
0: 오자 하이바
1: 호이마 마기 명시 타자만 비 하이바니 이마
0: 타자만 비
1: 호이마 마 아이디 아코이 마릅다 하이바니 타자다 타자 말이엔 싱글림나 파자 마이도니 코이마
0: 난기 와리시나디 한덕디 이사지 소이동 만드레
1: 이마
0: 망알 한덕디 소헬로금 시코 코이미 암상다나
1: 누부디 더컴 토크니 이마 아드다 누비도기 마탕시다 이나 이마다 풍도공감다 보 와팜 걸레이라바
0: 와팜마마
1: 이마
0: 아드디 하이로다나 가리와노 이마이사 그 카나르시
1: 이마 누비도 루카비니
0: 가리 루카비야
1: 호이마
0: 아두다디 낭 마룹나 가람나 마디 강브로
1: 강이 강나 강나니마 아이디 아한바다 파기금 칸다네 쌈쌈 토분 아두부 마기세 잡리법은 말해 아두나니 아이니 이마다 와리세 이마 이바디 등 하나무 등 사지에나 하이저리도
0: 망알 거리노네 낭기 마룹나 아똑대한 루바 피레 마마 이라일라네 로리바두부 능디 카림타 하이드라브로
1: 얌나 하이마 마칼 마칼 하이레 아두부 능데 싱샤이브 위네토 이마 마디 잡리 그래 타즈만 비기 사히타라 마토이롬 슈르비 마사누 피야 마수
0: 카리 하이바 마사누 피
1: 마사누 피드 부수 마룹나 마사위네 요오게 칼리엔 하이
0: 능나 하이리바 뿐나 마수 아이보 망라 타이방로 오 이마기 붕어 온톡고 와칼 하이바두니코 나이코 망아 낭기 마룩나 와칼 라나 칸드나 아란바 콩탕 탕게 칼라수 마도 아이코이나 낭나 탱가다바니 마하키 아빠마니 하이들마나 떡닝바다 떠오바두나 아이코이 뽐나마키 마이코나 펌오이두나 미암 뽐바나 낭나 펌두디 오헨굼 시네 망아
1: 이마나 하이비리도 얌수미마 아더부 누피두나 수 야라카니 야로이 땀방감들이다 가이금바 누피두기 슈 마윤 반자로이 하이버기 잡사바 피리 아마 레람다나 야라트리 한 칼로 쇼음다 왕토이나 묵감다바 신이 아닌 칼리지 마
0: 아두어라가나 아이코이 뿜나 마기 파라바니 칼로 가나데 낭바지가 뿜나 꼽남 땅카나시 아이수캉이 낭기 마룸나 칸크라바디 빡 호우 야로이 하이버세 아두바 망알 캉르 캉르 이자보 마이농 랑신바디 이마 빰데 아이코 낭 아 이마부 론나 누피 마사도 아무도 오할로 이사나 아두 코이다르 누피도 이마 마삭 아무도 디엔게 뭐
1: 마삭 이마 아두기 와부디 타자만 비기 마삭도 안에 우범이 굽다 아이기 말없나 징라오이나 하이그럽니 이마 석기부디 아이카스 하나바나 마나 비살라 막 포토오미 하오리시 시험 드임비오마
0: 가다 가다
1: 시
0: 하이 시디

0: 이야기 파울로 이자리.
1: 마칼 마틸기 동안 동안 바 토럼 싱 따비리 바스 야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직 품컴시다 란톡시리 나잇 멜로지스 토럼 시기다 막 미나르바 타우나우자 마마디 각싱 따밤 리테 서마다 쿠시네시리